0: 입고 나가.
1: 나는 미아자 사르코.
2: 안에서 복근을 잡은 중에 심해가래. 근데 복나스가 돌리지. 나사에.
3: 가름 짜 가름 짜
1: 가름 빵 가름 빵 가름 빵